대대사 성규목 방청사족의 해운군마 대평사처분수 해구현가몽어 조부장족이 부별라 지장대 승대 청다리가 우리 좌우나졸 근근모졸이 상어술 치눈치 눈치멸치 상치 가재 개우리까지 영을 듣고